0: 여기는 일본의 라디오 방송국 FM 카호쿠입니다. FM 카호쿠 웹사이트 리스너 맵에 여러분의 닉네임과 나라 이름, 라디오로 듣고 계시는 프로그램 이름, 그리고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가장 마음에 드는 사진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这里是日本的电台 FM 카호쿠. 请在 FM 카호쿠 网站的 Listener Map上 分享您的昵称 国家在收听的节目名称以及您的留言您也可以上传您最喜欢的照片 This is FM Kahoku, the Japanese radio station. Please post your nickname, country, and the name of the show you listen to on the radio, and your message on the FM Kahoku website's listener map. You can also post your favorite photos.
1: 思い出リクエスト。ラジオネーム

0: FM かほくでは思い出リクエストを募集しています。リクエスト曲、アーティスト名、100文字以内のメッセージを FM かほくホームページからお寄せください。
1: 여기는일본의라디오방송국 FM 카호쿠입니다. FM 카호쿠웹사이트리스너맵에여러분의닉네임과나라이름, 라디오로듣고 계시는 프로그램 이름, 그리고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가장 마음에 드는 사진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This is FM 카호쿠, the Japanese radio station. Please post your nickname, country, and the name of the show you listen to on the radio.And your message on the FM Kahoku website's listener map. You can also post your favorite photos.
2: JOZZ5AMFM. こちらは FM Kahoku. ラジオ周波数 78.7MHz と。